0: 사람의 시작부터 주인하는 하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내야 할까? 할까? 이어서 앞으로
1: 그런 것들을
0: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.